0: 바꾸니까
1: 우리는 피아자 서커.
2: 안에서 복내자 먼지가 싫어해가네. 근데 복내스가 돌리지.
1: 낙사해. 얼굴
3: 괜찮해 무릎 꽉깔신.
4: 해그럼 짜그럼 짜.
1: 해그럼 빵래 그럼 빵래.